0: 안 나. 왜 이렇게 허잡해?
1: 그러니까 잠깐. 라가드네.
0: 라가드네.
1: 아테세미 아레테리. 바크모세 오시오톤. 루톤 루피안이 페야. 루소파 루페바드 브리네쉬. 아울 모타니 솔로 소클라스. 루페벨 샤토 일라. 아웨 피사 라가드네. 아테세미 루톤 페이피 브리세. 예. 아웨 수고도 빠오.